0: 모나.
1: 네 아까.
0: 어머. 릴락스랑. 이 까뿐고 오. 후와 포와 뿐고 못얀.
2: 제 파이너 왕 또뱅이야.
0: 내일 또 만날까. 내일 시름 먹기 탄다고. 그것은 아마라. 그것은 아마라.